따스한 볕이 가지마다 내려앉아 벙글벙글 웃음 터뜨리는 4월이면 하얀 밥 사발 위로 서먹히 쌓이던 엄마의 그 환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모진 겨울 바람 다 견뎌내시고 여린 잎보다 먼저 꽃을 밀어올리던 그 단단하고도 눈물겨운 부지런함이 길 위에 흩날리는 꽃비가 되어 내립니다. 바람 한 점도 몸을 낮춰 흔들다가 기어이 내 발등 위에 내려앉는 저 꽃잎들. 세상 풍파 다 막아주시던 엄마의 손길 같아 차마 밟지 못하고 한참을 서성입니다. 꽃은 져도 그 향기 땅에 남듯이 엄마가 가신 길에도 늘 봄빛이 머물러 해마다 벚꽃이 분홍 지문을 찍을 때면 나는 다시 엄마의 품속에서 아이가 되어갑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은 감성으로 세상을 알아가는 문학 전문의 림하정입니다.

태양의 겨울이 있다면 길고 긴 겨울이 지나 봄이 오고 봄이 지나 여름이 오는 것은 마치 우주의 숨소리처럼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이 익숙한 순환의 저편, 우리 삶의 모든 빛과 에너지의 근원인 태양에게도 겨울이 존재한다고 상상해 본 적이 있는가? 태양의 겨울은 검은 우주 공간 속에서 외로이 떨며 스스로를 잠시 접어두는 시간일까? 아니면 그 거대한 불꽃의 심장이 잠시 봉합되는 고요의 순간일까? 문득 우리가 태양의 겨울이라 부를 수 있는 그 무엇을 마주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태양계의 중심에서 쉼없이 타오르는 그 거대한 항성에게 계절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간이 사는 지구의 기울어진 자전축이 만들어내는 기후의 반복, 그 춤의 리듬과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다. 그러나 모든 생명체에게 태양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삶의 조건 그 자체이며 시간의 척도이며 때로는 신앙의 대상이었다. 그런 태양이 만약 스스로의 리듬을 가진다면 그 리듬 속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어떤 주기, 빛의 한겨울 같은 시기가 있을 법도 하다. 나는 태양의 겨울을 빛이 스스로에게로 돌아가는 시간, 즉 내면화의 시간으로 그려본다. 겨울의 숲이 겉으로 보기에는 생명의 활동을 멈춘 듯 보이지만 땅속 깊이 뿌리는 내려가고 씨앗은 숙면하며 힘을 비축하듯이 태양은 표면의 흑점이 최소로 줄어들고 폭발적인 플레어 활동이 잠잠해지는 주기, 소위 태양 극소기를 맞는다고 한다. 과학적 용어로는 단순한 활동 저하일 뿐이지만 상상력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것은 태양이 자신의 광휘를 잠시 거두어들여 핵융합의 화로 깊은 곳을 들여다보는 명상의 시간, 에너지의 재정비를 위한 침묵의 계절이 아닐까. 이러한 태양의 겨울은 결코 빛의 소멸이 아니다. 오히려 빛이 외부로만 향하던 방향을 틀어 스스로를 온전히 응시하고 단단하게 다지는 과정이다. 우리 삶의 겨울도 마찬가지다. 세상은 끊임없이 외부로 향하라고, 열정을 분출하라고, 빛나라고 말한다. 그러나 진정한 성장과 깊이는 종종 그 반대의 운동, 즉 안으로의 침잠에서 시작된다. 실패와 좌절, 뜻하지 않은 휴식과 고독의 시간들은 외부 활동의 표류가 아닌 내면의 핵을 다시 확인하는 태양의 극소기와 같다. 그 시간이 없이는 다음 찬란한 여름을 준비할 에너지도 방향도 얻을 수 없다. 태양이 만약 겨울을 가진다면 그 겨울은 아마도 외로운 시기일 것이다. 주위를 돌며 그 빛에 의지하던 행성들, 우리 지구를 포함하여 모두가 그 열기의 변화를 민감하게 느끼겠지만 정작 태양 자신은 침묵 속에 홀로 서 있을 테니, 그러나 그 외로움은 결코 공허함이 아니라 자신의 불꽃이 어디에서 타오르는지, 그 중심의 뜨거움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를 재확인하는 철저한 자기 대면의 시간일 것이다. 우리는 빛의 계절만을 갈구한다. 봄의 바라, 여름의 성장, 가을의 결실. 하지만 태양의 겨울이 있다면 우리 인생에도 당연히 그러한 계절이 존재함을, 그것이 자연스러운 리듬의 일부임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한다. 세상이 무성한 잎과 열매로 가득할 때 나무는 오히려 잎을 떨구고 핵심만을 지키기 위해 에너지를 모은다. 우리의 내면에도 그런 태양이 있다. 때로는 그 태양이 외부를 향해 쏟아내던 모든 것을 거두어들이고 스스로의 중심만을 뜨겁게 지키는 겨울을 맞이한다. 그 시간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동시에 가장 진실한 자신과 마주하는 소중한 계절이다. 태양의 겨울이 있다는 상상은 결국 우리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이야기다.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는 한 줄기 태양이 있다. 그 태양은 항상 맹렬하게 타오를 필요는 없다. 때로는 잠시 불꽃을 낮추고 빛을 부드럽게 하며 자신의 본질을 되새기는 겨울을 필요로 한다. 그 겨울의 고요 속에서야 비로소 우리는 자신이 왜 빛나는지, 그 빛으로 무엇을 데우고자 하는지에 대한 조용하면서도 확고한 대답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눈보라치는 한겨울날, 해는 구름 뒤에 가려 희미하게 빛날 뿐이다. 하지만 우리는 그 해가 저 뒤에 여전히 거대하고 확고하게 존재하며 자신의 시간을 살고 있음을 안다. 마찬가지로 내 삶의 겨울이 찾아와 모든 것이 멈추고 얼어붙은 듯해도 내면의 태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단지 그것이 지금은 스스로를 돌보고 다음 빛을 위한 연료로 태우는 보이지 않는 계절에 들어섰을 뿐이다. 태양의 겨울이 있다면 그것은 빛의 끝이 아니라 더 깊고 온전한 빛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다. 오늘 내 마음의 하늘이 차갑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반드시 어둠만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자. 그것은 아마도 내 안의 태양이 잠시 숨을 고르는 고요하고도 강력한 겨울일지 모르니라.

그리움은 오솔길. 슬핏 잠이 들었을 즈음에 전화벨이 울렸다. 새벽 3시 모르는 번호였지만 나도 모르게 소리에 반응했다. 상대는 아버지의 위독을 알렸다. 곧 가겠습니다. 현실감이 없어 잠시 정신을 가다듬었다.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자 그제야 두려움에 몸이 떨렸다. 806호. 죽음을 목전에 둔 아버지는 마지막 힘을 끌어모아 숨을 얕게 얕게 쉬었다.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아버지의 손은 이미 끝부터 파리하게 식고 있었다. 주물러도 온기가 돌지 않는 아버지의 두꺼운 손. 이제 커버린 내 손이 그 차가운 손 안으로 모두 들어가지 않는다. 먼 길을 돌아 여기까지 오느라 지친 심장은 모니터에서 작고 야트막한 푸른 산을 넘다가 이내 수평선을 그렸다. 아버지를 안아봐도 괜찮을까요? 모니터를 뚫어지게 쳐다보던 의사선생은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겨드랑이와 어깨 너머에 손을 넣어 아버지를 안았다. 아버지의 감은 눈에 물기가 맺혀있다. 사랑해요. 아버지의 심장이 수평선을 잠시 흔들었다. 죽음의 문턱에서 아버지는 말없이 푸른 손으로 마지막 인사를 했다. 가 없는 죽음과 바닥이

밖으로 나가 계세요. 고인은 3층으로 모십니다. 떠밀려 나온 복도의 불빛이 너무 밝았다. 창밖의 어둠과 복도의 빛은 마치 삶과 죽음처럼 경계가 확실했다. 삶이 죽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락으로 떨어져 죽음에 닿는다고 인공조명은 말했다. 인공불빛 아래에서 내다본 어둠은 마치 아버지의 죽음처럼 막막하다. 뿌연 겨울 하늘이 산자와 죽은 자의 거리처럼 멀기만 하다. 아득한 거리는 눈에 가득 담아도 가까워지지 않는다. 방금까지 만졌던 아버지의 두꺼운 손, 두꺼운 가슴팍이 아직까지 또렷하다. 창문 너머로 앞산이 어슴푸레하게 보였다. 저 산 어딘가에 아버지와 걸었던 작은 길이 있다. 약수터로 이어진 그 오솔길을 찾을 수 있을까? 초등학교를 가기 전 여름께였던 걸로 기억한다. 무슨 이유였는지 아침마다 빈 프리마병을 하나 들고 아버지와 앞산 약수터에 갔다. 어려서부터 아침잠이 많았던 나는 아침마다 따라가지 않으려고 이불 속에서 민기적거렸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두꺼운 손에 이끌려 흙길을 밟았다. 오솔길을 오르면서 우리는 무슨 얘기를 했을까? 아버지는 돌뿌리에 걸려 넘어진 나를 일으켜주기도 했을 것이고 나는 휘파람을 부는 아버지를 흉내내기도 했을 것이다. 그리고 말이 없는 아버지 대신 내가 줄곧 무언가를 얘기했을 것이다. 시간 속으로 사라진 것 같던 기억이 아버지의 두꺼운 손을 그리고 약수터의 얼음장처럼 차가운 약수물의 감각을 되살렸다. 아버지는 뒷짐을 지고 발 아래를 보면서 노리게 걷곤 했다. 아버지의 팔자 걸음걸이는 서툰 이불 시침질처럼 느슨했다. 폭이 좁기에 속도를 낼 수 없는 그리고 호젓한 기분을 자아내는 오솔길에 맞는 걸음걸이였다. 좁기에 많은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없고 조용해서 적막한 오솔길. 아버지의 인생은 어쩌면 그 오솔길과 닮았다는 기분이 들었다. 아버지의 인생도 한때는 먼지를 일으키며 비포장 도로를 덜컹대며 달리기도 했을 것이고 속도를 내어 고속도로를 위험하게 달리며 저자식을 권사하기도 했을 것이다. 그럼에도 천성이 보드라워 남을 앞지르고 위협할 생각이 없었던 아버지는 사람을 믿고 몇 차례 호된 일을 겪었다. 사람에게 질린 아버지는 시끄러운 세상에서 비켜나 오솔길로 들어가 숨어버렸다. 혼자서 바둑을 두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안타까웠지만 그저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아버지에게 가는 길은 내게 언제나 열려 있었다. 아이 문제로 남편과 다투다가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왔다. 새벽 시간이었다. 돈도 없었고 갈 곳도 없었다. 어둠 속에서 생각난 것이 아버지였다. 아버지는 주무시다 말고 나를 데리러 왔다. 뭐라고 말하기도 머쓱하여 어둑어둑한 길바닥만 보고 있는데 아버지가 손을 잡으면서 괜찮아질 거라고 했다. 아버지라면 이 시간에 이유를 묻지도 않을 것이고 나를 감싸줄 거라는 걸 잘 알고 있었다. 그늘진 나무 사이로 잘게 햇볕이 쏟아지는 따뜻한 곳. 아버지의 그 길 속에 들어가 며칠 쉬면서 마음을 가라앉히니까 정말 괜찮아졌다. 그리고는 한동안 그 길에 들지 못했다. 아버지에게 치매 증상이 보이기 시작해서야 나는 그 길 속에 자주 들어갔다. 치매에 걸린 아버지의 걸음은 촘촘해졌다. 촘촘한 걸음은 균형이 쉽게 무너져 나는 아버지의 두꺼운 손이 아니라 팔짱을 끼고 작은 길을 걸었다. 함께 걷는 동안 계절은 바뀌었고 아버지의 촘촘했던 걸음은 길을 잃은 것처럼 자주 머뭇거렸다. 그리고 걷는 동안 그토록 말이 없던 아버지가 주로 말을 했다. 이번에는 내가 듣는 역할이었다. 내가 알지 못했던 수많은 이야기를 하고 나면 아버지는 나를 보면서 후련하다고 했다. 느린 걸음으로 나를 맞춰주고 나를 기다렸던 아버지를 더 자주 찾았어야 했다. 길은 언제나 내게로 열려 있었는데 필요할 때에만 이 길을 걸었다는 사실에 괴롭다. 눈꺼풀 너머로 일렁이는 빛처럼 눈물이 차올랐다. 그리움은 낮빛의 새벽 하늘 같다. 한숨에도 새벽 하늘이 서서히 밝아왔다. 경계가 명확해 보이던 어둠이 빛으로 스며들었다. 마치 눈 감은 아버지가 울먹이는 나를 토닥이듯이. 아버지를 그리워할 때마다 아버지와 걸었던 순간을, 들었던 이야기를, 그리고 풍경을 떠올리게 될 것이다. 독거마리가 바짓단에 들러붙는 야트막한 마른 흙길이었다가 노랗게 물든 은행나무가 줄지어선 길이었다가

애한 가로등이 비치는 컴컴한 밤길이었다가 이슬이 맺힌 풀들 사이로 젖은 흙길이 떠오르기도 할 것이다. 거기에는 아버지와 내가 손을 잡고 계속 걷고 있다.

0: 화를 내는 것보다 참는 것이 좋은 이유는 후회가 남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자기 생각대로 살지 못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쉽게 보고 성질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인내는 아름다움입니다. 참는다는 것은 사람으로서 최고의 배움입니다. 한 번 참고 큰 숨 쉬고 두 번 참고 반성을 해보고 세 번 참고 결과를 보면 인내에 대한 답이 나와 있습니다. 세 번 인내하는 것, 그것이 배움의 최고봉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1: 화가 날 때나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일단은 참고 생각해보는 것이 우선입니다. 참지 못한 그 사람, 나중에 머릿속에 사과를 하게 되고 성질 고약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낙인 찍히고 이런 사소한 일로 인생을 걸어서야 되겠습니까? 어려운 상황, 화가 나는 일이 있다면 눈 한번 딱 감아보세요. 참는 것이 최선이란 것, 그것은 후회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0: 화가 나는 순간 앞뒤 없이 내뱉는 말은 독을 품어 상대에게 큰 상처를 남김과 동시에 자신마저도 해치게 됩니다. 다툼은 한쪽이 참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과 같습니다. 삶이란 우산을 펼쳤다 접었다 하는 일이고 행복이란 우산을 많이 빌려주는 일이며 사랑이란 한쪽 어깨가 졌는데도 하나의 우산을 둘이 함께 쓰는 것입니다.
1: 네, 화내는 것보다 참는 것이 좋은 이유란 좋은 글로 행복한 동행의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동행에서 인사드립니다. 아나운서 박준란입니다.
1: 리철욱입니다.
0: 행복한 동행 오늘의 오프닝 곡 만나볼까요?

0: 치매는 치료약이 없어 일부 노인들에게 암보다 무선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따라서 치매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이미 치매가 왔다면 조기에 발견해 진행을 최대한 늦춰야 합니다. 아래에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거나 치매 발생을 의심해 볼수 있는 세 가지 위험 신호, 생활과 건강 코너에서 알아봅니다.
1: 수면 시간 8시간 이상으로 늘어난다. 네, 최근 잠에 잘 들지 못하거나 너무 많이 자는 노인은 치매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팀이 60세 이상 노인 2,893명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정상 노인의 경우 누워서 잠을 잘 때까지 30분 이상 걸리면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40% 높아졌고 청수면 시간이 8시간 이상이면 인지 기능 저하 위험이 70%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4년 동안 이런 패턴이 유지되거나 원래 정상이었으나 최근 4년 사이 잠들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 늘어난 사람은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2배로 높았습니다. 반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은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오히려 40% 낮았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생체 리듬을 조절하는 시상 하부 기능에 손상이 오고, 이로 인해서 낮 동안 쌓인 수면 욕구를 이겨내지 못하면서 수면 주기가 앞당겨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수면 습관이 직접적으로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기보다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인지 저하를 나타내주는 표지자의 역할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나이 들면서 수면 패턴의 변화가 생기면 인지 기능이 떨어질 위험이 높으므로 정기적 검진은 물론이고 치매 예방 활동을 적극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0: 귓불의 대각선 모양의 주름이 있습니다. 귓불의 대각선 모양의 주름이 있어도 치매 위험이 높습니다. 귓불의 주름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매 위험이 두배 정도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들은 귓불의 작은 혈관이 약해지면서 주름이 지는데, 이는 뇌혈관의 건강 상태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치매와 연관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급성 뇌졸중으로 입원한 환자 241명 중 78.8%에서 귓불 주름이 발견됐다는 미국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1: 힌트 들어도 기억이 전혀 안 난다. 네, 치매와 건망증은 증상이 비슷한데 주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과거 사건이 기억나지 않을 때 힌트를 듣고 바로 기억이 나면 건망증이고 힌트를 들어도 기억이 안 나면 치매일 확률이 높습니다. 정보를 저장하고 기억력을 담당하는 뇌의 해마가 망가져 뇌에 정보가 저장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뇌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쌓이거나 뇌혈관이 막히면서 뇌세포 기능이 떨어져 기억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건망증 환자는 자신의 기억력이 떨어졌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노력하지만 치매 전 단계 환자의 경우 자신의 기억력 저하를 아예 모르거나 부인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0: 특유의 향과 상큼한 맛, 그리고 부드러운 식감이 포인트인 미나리는 탕, 볶음 등 어떤 요리에 넣든 잘 어울려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미나리는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해 변비나 고혈압을 개선해 주는 등 몸에도 좋은 식품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미나리 역시 잘 어울리지 않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음식들과 미나리를 같이 먹으면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속이 안 좋아지는 등 악영향을 받을 수 있어 조심해야 합니다. 아래에 미나리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 세 가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첫 번째, 감자를 미나리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보슬보슬하고 고소한 맛으로 입맛을 사로잡는 감자는 다양한 요리의 재료로 들어갑니다. 국이나 탕에 넣으면 국물이 잘밴 건더기가 되고 양념장을 무쳐 볶으면 훌륭한 밑반찬이 됩니다. 그냥 굽거나 쪄도 끼니를 때우기에는 더없이 좋은 음식입니다. 하지만 감자는 미나리와 같이 먹으면 속이 더부룩해지거나 복통이 생길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감자는 전분이 많아 소화가 천천히 이루어지는 음식인데 미나리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이 과정을 더욱 느리게 만들어 소화 불량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자의 전분과 미나리의 항산화 성분이 결합하게 되면 영양소 흡수율이 떨어질 수 있어 효율이 떨어집니다.
0: 두 번째는 인삼입니다. 산에서 나는 약용식물 중 가장 유명한 것을 꼽으라고 한다면 인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약이라 불릴 정도로 최상품의 약재로 쓰였던 인삼은 그 특유의 쌉싸름한 맛과 향이 꿀과 잘 어우러져 인삼청 등으로 만들어 먹거나 홍삼으로 가공해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나 좋은 인삼이지만 미나리와 함께 먹으면 오히려 몸에 해가 될수 있습니다. 인삼은 강력한 면역력 증진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있는데 문제는 미나리의 항산화 성분과 해독 기능이 인삼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두 음식의 강력한 효능이 체내에서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면 위장에 심각한 부담을 줘 소화 불량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1: 세 번째로 오이입니다. 오이는 상큼하고 물이 많아 목마를 때한입 베어물면 갈증이 싹 사라집니다. 이 채소는 그 시원한 맛 때문에 차갑게 먹는 음식에는 거의 반드시 들어가고 김밥, 샌드위치, 샐러드 등 야채의 비중이 높은 음식에도 많이 사용됩니다. 하지만 오이는 미나리와는 그렇게 어울리는 음식이 아닙니다. 오이 자체는 수분이 많아 식이섬유가 풍부한 미나리의 소화를 도울 수 있지만 오이에 포함된 효소가 미나리의 영양소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미나리의 주요 영양소 중에는 비타민C가 있는데 오이 속 효소인 아스코르비나제가 비타민C를 산화시켜 효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이와 미나리는 함께 섭취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0: 50세가 넘어도 건강한 신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운동은 필수입니다. 하지만 20대나 30대처럼 빠른 시간 안에 근육이 생기긴 어렵습니다.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을 유지하거나 만드는 것이 어려울 수 있지만 신체의 안정성과 부상 예방, 대사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꼭 운동을 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렇다면, 나이가 들면서 근육을 효과적으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끝으로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50세 넘어서 근육 만드는 방법들을 알아봅니다.
1: 꾸준한 근력 운동하기. 근력 운동은 자신의 체중을 이용해 근력을 강화하는 방법입니다. 푸시업, 스쿼트, 풀업 같은 체중 운동은 근육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런지 같은 운동도 도움이 됩니다.
0: 무거운 중량에 도전하기. 중량 운동은 여전히 근육을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무거운 중량을 드는 것을 어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올바른 자세로 운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게를 올바르게 들지 못하면 부상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은 후 개인 운동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충분한 회복 시간을 확보하기. 나이가 들수록 신체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이 때문에 운동을 하고 나서는 충분한 회복 시간을 갖는 게 좋습니다. 매일 힘든 운동을 하기보다는 부위를 나누어서 운동하고 근육이 회복할 시간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복 시간을 충분히 주면 근육이 더 효과적으로 재생됩니다.
0: 단백질 섭취에 신경 쓰기. 근육을 만들고 유지하는 데 있어 단백질 섭취는 필수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백질 섭취에 소홀한데 단백질은 근육 회복과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 번의 식사 때마다 최소 20에서 25g이가 필요하고 간식으로 먹으면 7에서 12g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합니다. 건강한 단백질 섭취원으로는 붉은 고기, 지방이 많은 생선, 가금류, 콩류 등을 추천합니다.
1: 다양한 운동을 병행하기. 근력 운동은 꼭 중량 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이클링이나 수영 같은 운동도 병행하면 좋습니다. 자전거 타기나 수영은 관절에 부담이 덜 가면서도 전신 운동이 가능하므로 근육을 보완할 때 도움을 줍니다.
0: 충분한 수면을 취하기. 수면은 운동 후 근육 회복과 신체 재생을 위해 필요합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 따르면 성인은 하루에 7시간에서 9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수면은 신체가 하루 동안 소모된 에너지를 회복하고 운동으로 손상된 근육을 재생하는 시간입니다.
1: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유지하기. 나이에 대한 인식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50세 이후가 운동을 줄여야 할 시기라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을 시작하기에 늦은 나이는 없으며 오늘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용정 방송은 초단파 93.8Hz로 매일 아침 5시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방송은 라디오 텔레비전 방송에 해당 교정을 엄수하며 방송 언론의 재기능을 발휘하고자 정성을 다하고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상쾌한 아침을 열어가는 용정시 용한매체 중심 종합방송입니다. 아래에 오늘 하루 방송하게 될 주요 내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5시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 중계. 점심 12시 용정방송. 12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 저녁 8시 용정방송. 8시 20분 중앙이민방송국 한음알 방송을 중계해드립니다.